那么说他的表现卡三十不是黑他敌人脸上你们恰见他是出轨的人数据突厥的脸不是黑听着说咱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
당 파만 조만 주바 다 세무니 리 카와쟁기 저기도 두발레 주줄 민다웨 투구투 중원니 노와릭투 체표바인 텔라 파릭남 로 노싱 니지체와 마릭남 더바탕 닝도 체와 중 데네 레 림바르 페웨 미유 캄수 줄네 세당 무 동 똥띠 루진 시당 대땡도 주당 짜낸띠 표기 미우 동주 제 차바디 중월세 태양 표기 호조 열룽기 율테르 미 쪼상기 추 다르와 나슈 인 대가 표미참아 조바 인라 세수 차당 리다 세띠 소신 그수 흰로탄 대지 리다기 빠바크 림베 따고 탕 야구 송신 뒤에 낙주 벨네 대남 롱주 시벌 중외 추균 삼부 칸도 여배 년람라 대네 소와탕 서신 대구 체바 구주 초종 제투바 제 중화인 베나 열롱 장부 점도 내배 퓨미츠 서신 대구 체 서신 당부 대명라 소당 르무시 서바인 대급 캄바 매발 신바탕 조바창마 저구르 나 네바탕 저구르 푸드 제바니 존데웨 로드 데와시 중화탕 대단한 조바 남기 디아탕 럴루 똥티 추대대 빵자 강상기 내라 뼈바레 사자 찍라 뼈바메인 콘츠 네가르 차우베 살라 저구르 푸 저구르니 야기 뷰 딱바탕 남두 신두 창외 급수 나양 메콘 침부시 땅디 뒤서 엽세 땅비탕 튜어 나조 시슈바이나 튜어 신부 촌이 촉바탕 자와르 내부기 뒤슈 체 미둡장 콘츠 서신 대고 체바탕 배기 탈레 체디 견제 수 시바충 대다르 푸나 촉바탕 다나 신부 충와세 수 리베 수릭 남바 시장 대두네 중화 인도 신베 쪽바 네 마르탕 추르와뉴 루탕 세마 도바르 테티 펜준 총 제베 고양 추버세 인양 디두 총 겹겹 응어보 제레라 대상당 자외 우쩔링 다치 우기 민자미 메바 이노 미남 릭튠 초기 추두네 점리 강사르 미주초 내다 점이 기림기 지다르 중심 족대당 서신 첨부 딱본남 림기 뉴돕 채워라 송외 뉴미 남 슈기 왕도 규르 대내 림신 표유도 계린 중이 점충 대레레라 왕도 내배 방 수 신바탕 족배 김장 망부 여바둑 대급수 뿡슈 체외 미테 서율 갸침불 왕규르

대개대시바 유충우 라왕외 개보 더부식 중심 림기 제당 방기 타니 중대 개대 쓰마 소기 림바르 왕체 대급 지댕기래 대급 지댕기라 최배 술 다루와 잠래 표지라 왕외 개보 매바르 내바인 대내 로망 소외 제수 의열롱 장부 잠두 허리 장두 째라 양생기 미식 중 저와 유대미 로자와 중이기 공통 대체 강내 인시 티바나 대 남라 주목결와 탕 사이 유네 미개부치와를 폐발삼대 콘츠 랑기 냐라티 겹대 열롱 유도 댄창 유기 딱보롱아 설네 챌라얀 개부 니리 전부 시차 전부 니 개부라 서버인 녀티 전부 중공 예바 다다 마시장 대능원 자가르투 제세 시마 팜디 긍리 트도 트밤 야나 유축바 시기인바르 시장 베징 군터 체나 샤자 리저비에 시베 리규키 개보 마캬발라 세 통수당 유이 미마첸 시퉁와 댕엔키 튜버 임바르 삼디 긍리 트도 유네 뷰티 Pödu chorwa nyeti zambur gyur. Gebu tekab yerlung ki rishi ki tengtu yumbu lagan shebe. Yul uji pöji karki tomati zina wari. Gezin kashi la wang du du. Te tungu rimbar. Muti zambu tang, tiri zambu, suri zambu, miti zambu tang, tagri zambu, sibri zambu te. Te namla namki titun shi serwanyi. Tene rim ki tigum zembo chun, te tukla tuen shukbe wang ki lumbu longam tan tabne lumbu lumbu gebo tong, lumbu gesi sung, hajik rang ki chungar sin, te menje ki gebo namla kudung shukbe pangso shenba yin, tigum ki se, shati, chati, nyati, sum gongbo tang, Porbe yudu tue chimbar yalung ki yala xiongbu zubar chakbe lumbu rule ge ki ngolo be lumbu nyenba geboro gyurwa loma korje dul se chedi bovone laryang jen changde gesar gu tene budi kongkel tu cha te tu su do shu dul te sirungu sangja nam chung Xing le tang shu su di bang tang xing du mu, mu be lo do, ki toma tene chung, gebu nam ki gugar yang rimbar zik su chung, yap se teni ki par tenki ni su cha, tene rimbar esho lek, desho lek, tesho lek, kungru lek, trosher lek tang esho lek de, ten nam la par ki lek tu chi cha, tene sanam sindi, detul nam shung zen, Sanun denam tang, sanul bode, de nul nam, de nombo tang, de gelbo, de tingzen de, de nam la sala de gesu ta, de yenje ki zumu nam lalu pomo, pashi yinbe, chongbe tse, pur machung shi, damgyu du chaba yin, tene rimbur gebo, tari longzen, tize nam, tiz chabung zen, tizi tokzen je, Yu ji chepsi ni zhungdang diw pensum ji ngone jang. Zhung ni ngon ji ladang bawe damju diw ni kabdun denbe tiwa na zo tang. Pen ni lantri suju ki choga tang. Lantri karna ki mila penyu ki lamdu tibar doba dabu lo su shik serba se. Tanda tukilirim toma tina. Nye ngaransu pyo du mirab tang kebu chungzu ki kor. 담주시 니르슈스 베긴 페샤카직 세노낭

서 초지까지 임받은수 제사 두배 꼰대 공기 다도 파붕아도 상마소스 초고나시 야수네 교담에 교하시 삼치 체마통에 대숭아 능문네 코라 항성기 단등한수 배배며 땅약보 차야 미리 신기 그샵 지야 소스 깡비가라 랑투야디 공서 초지까지 임받은수 아주 심바치그